0: 아직 뭐야 네 노래도 간도 주간이죠?
1: 간디 미리 건났지니 보일리 바르니잖아 아래자우주 프린셀 럭게이 더 척가다 쓰고 산 그런 우주
0: 예, 척가다서 벌러 몽고 하러 이 워러코보다 간에 다 벌려야 몽고 솔리키 파리야 놓고 다 나한테 걸려 저래
1: 닦고 저기 길어 이 무슨 일이야 다 키디타 랄 덥덥 졸우타에 언니로 먼저 찐테세요.
0: 오해라, 두 정합에서 또 하나 가죠. 정합에서 또 하나. 네, 니너 니 쟤다 고타도 일리실 어디 길 때문에 나 페리버. 뭐는 뿌라리아 바카레. 두이 서부 일리스라 말리가니 허부.
1: 일리시 마쳐 자러 처리받고 너희고 아실라블레. 무한하로 더리분이 소리야이. 바빠 허부. 다 전모 마티고 페로티보 일리시. 또 덜이래 세야우 페리 파리보니 다 선사로 벌어 히 파리보니
0: 아우 또 덜이고 꺼 얘 콘다 맞춰
1: 나 소리야이 나이 또 멋대 꺼타대 일리시 소무드러래 틸라벨에 덜이부 너희로 자러 덜이보니 기 무한으로 일리시 덜이보니 응?
0: 어헬라 헬라
1: 잘 잘 술래
0: 가죠
1: 잘못해 못 못 대고 못 다 뛰자.

받을 수도 있으니 나저의 거범도 마시자에 마시자에 서버마로 마로 저뜻디게 저뜻디게 럭더럭 브라보노 아지의 멍어로 럭네 마뚜로 석구니 허시허시 로티지버 아는도 사거래 이수덕니 아직 가야고 미스터리 돈석거리 꾸르꾸르 서서기화니 머네뿌리 수들어지다 언덕 아르바산으로 거비로 거화라 오 기쩌라 미다리도 후에루다 간디 우태, 간디 우태 언더락 마머러 기 비다 두메 구르 꼬라 매서적 영어여 말엄버 부로 다 사지치 적게 또 꼬라 넘너너 흰사 억니 절리야세 우파여 인헌에 럭다 후디 다리제 비태기 수버 수저 산절허가 벌어빠리 개노의 아후디 세소아사 세소이차 회이버 부르노 따뿌리 따뿌리 프라는 코니 허시버 석구니

0: 말이 비면 억철이 억철이.
1: 마뚜라! 마뚜라?
2: 예? 보는자! 어서 뭐 해봤어? 기바 가르제 걸루와가만. 고토노, 고티라키 키치?
1: 멈트리자로 마뚜라 석굴이. 다 발로래 어거토노, 걸뽀나로 버스뚜. 어차피 후도여 뭘 후어이 비딜노. 브루타헬라, 브루타헬라 서브 아오저노. 밥이 들리기 치지노 나기보 서머로. 아몸들이 아니리 때는 석고로 나조네. 인투 하이, 이때 시크로, 이때 베게 서머로 서맙디, 후이보 보내는 아사노 실라 마술로.
2: 서머로 서맙디? 응? 기퍼리 선바바. 무치도 바래나 버스 저 예로 하시죠, 벌보?
1: 선바밖에 어쩌러니 선아버지 밥에, 머리를 묵비다 아마 해, 버러마 아그러해. 갈리로네, 띠크, 서로 자리, 커피, 도제, 크루스나, 사하, 루치라, 어쭈러. 우리 수로, 루토나, 마르타. 이따, 모호, 거리, 천티, 거토로, 프로티키야. 갈리로네, 니스판노와, 거리, 베타로니. 맥타노, 휘버케베, 세비스노, 프로티키야. 반노, 버지베, 갈리, 니스테, 세소리드라. 세 프로티키야, 멋져, 서머, 어쩌러, 어쩌러. 니데 크루스노 수다칼리 너파이베 럭키야.
2: 꼬포티 크루스노 척란토 부지나우 버스쇼. 비아이 우파요, 세이 럭키보 반러비. 산토는 언더노 번호 콜레키비자리 무지토 파레나무히, 라고이 비스마요.
1: 반러번 거 묻죠, 반어, 피타마허 파세. 제우반에 버지비세 언더 비스라모. 이제 크루스탄다디 칼리 컬럼티 우드마 너파리베 꼬리 럭캬 비타모호 커프 이태보라 프로스투티라 에레베게 세서 후이 마뚜로몰 너티라 비스와서 이치디네 아칸키토 까모나 빠도포 부스포포레 불러헤라 두보리 쪽크란테
2: 어꼬렁꺼 전드라봉세 꼬렁꺼 칼리마 누리부터 해보까리 비스몬가 우드염에 보너자 바스터빅 도히어도 우쪽이 부르소 꼬투어로 우드염어 세세 헬라포라 프로도 자 뭐하는데 빠구이 러저니 러저니 세설에 해보 박거롬이만사
1: 자히너티네 마술어 반라보마러러 버성어 서만에 하시 버릴레 어러래 니저 부디테지 크루스나 부디레 버릴레 구로부라 부티 뒤에 노팔 어덤어 자우치 마뚜러무히 비스망가 시비레 가리 주토 아요저노 사리비 사머스토
2: 예키컬러 프로 베르토헤라 소쿠니로 소컬러 적크란토 베르토컬러 소쿠니로 소포터 프로티케 서부 피다 허파르고 허죽겸우 파리바쿠 아재에서 두버러 언더리쿠 다이라로 어비사포다라 루지자우 석군이로 남어 무릇뚜로 남어러 짜헤나무 더라벅해 본지바쿠 아우 선타르노 거루틸리 구엘이 사거래 브라마 모하 브라마 모라
0: 기도를 벌었다 우쪽에 부르사거래 호사토 사토노 호마바샤 수르스티거래 불리바락토래 절에 벌에 거우설에 허리미세 바노 기에 바로카 디포티 숙히 자이오 지금 바 서저포 도무커
3: 베르테헬라 아무리 적그란도 서부 베르테 거리데라 산토누 언더노 비스멍가 비스모 파티꺄 너호이바 아노 갈리 프라토 갈레리스체 머리베 판더베 우파에 코지 거허 멘트리머니 드리카라투 자니파루 거나나 벌어레 적그리라 적그란도 아지 호이가라 베르테 सत्य शांति धर्म हैला आकाश कुसुम कह कह मंत्रीमणि किपरि पाइबे रक्षा पंडु सुत गणे
0: एकै उपाय दिसे सुण जदुपति सेही उपाय रे बले बर्तिबे पांडवे चित्रसेन कबलरु पार्थ दुर्ज

0: 어쩌구만! 에, 구르구란 말어!
1: 어서 뛰어, 점프라. 자리겨. 자리겨, 못해. 자리겨!
0: 에, 어쩌구만! 드디어 추억하는 거네.
1: 어서 뛰어, 어서 뛰어 점프라.
0: 에, 넌저 하나, 꾸룩아! 에,
1: 잘려, 맞대!
2: 넌,
1: 이마 새로!